당 소기 전원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지비 선남기 돌아빈들 상기 루바조 상기 최당 소기 전원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지비 선남기 Dola Pienjiri Sangye Dupra Sho Sangye Jidang Sogye Chonamla Janjo Padu Dane Gyosu Che Dagi Jinso Gibe Sonamgi Dola Pienjiri Sangye Dupra Sho Zemjin Domje Dewadan Dewi Gyudan Dembra Gyoji Dunghe Dan Dunghe Gi Gyudan Dewar Gyoji Dunghe Mebe Dewa Domba Dan Bendewar Gyoji Nirin Chadan Nidan Dewe Danyum Chembola Yurin Do Nebara Gyoroji Oh, money, be me,

0: 어디 사선도지라가 얘기도 교매 파산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결하지 마메 챙기 파산 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더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큐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편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1: You're listening to Calm Radio.

삼손 도지라가 예기동 교매 파삼 봉기 불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결지 마메 챙기 파삼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봉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두웨 멘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를 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 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 예시시 백이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 규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무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당 소기 전원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기비 선한게 돌아빈들 성게 로바조 성게 최당 소기 전원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기비 선한게 Dola bhenjir sange dhubra sho sange jidang soge chanam Janjo bado dhane gyaso che dhage jiso gibe sonangi Dola bhenjir sange dhubra sho Zemjin domje dewadan dewe gyudan dembra kyoji dungedan dungegi gyudan Drewar kyoji dunge mebe dewadan badan bendrewar kyoji Nirin chadan nidan drewe danyum chembola Yurin do nebara kyoji Om mani bhimyo

어디 사손 도지라가 얘기도 교매 파산 본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삼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윈 다삼 방풍제 남예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뷔인다라